Turn on the beach, none and out of town. One last mile, 빠진 노출. 알 수 없던 황호경.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. 너와 손을 잡고 춤을 추던 어젯밤. Turn on the beach, none and out of town. One last mile, 빠진